0: 처음에 보고 제가 라이브를 한 건 지금 못하고
1: We're checking out the Instagram version for standby.